내는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 항공우주연구원에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음 발사 시도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봅니다. 위자드가 무사히 궤도에 도착할 경우 하루에 15바퀴 지구를 돌며 12월까지 행성 탐사와 천체 관측, 탑재 장치